0: 유지선 보고서 나가라.
1: 아까 유지선 선포.
0: 유지선 보고서 나가라. 오케이, 리 듣자. 오늘 불날 거울 숙제는 몽판의 법안,
1: 이렇게 된 것 같아. 어, 맞지 않은 땅 유지선 선포.